아판 마니로 기시샤 사클라마 돈니 돈토노 마니 아보보 와샤로 니요 아보 하이테 샤신자라 돈노 마니 람 마니로 보나 부슬레이 라크노 그람 카이노 노바로

아소스러때 하소니 그런 거 라디 수한테 뭘 선배로 섭제 그래서 뭐 그런 시작하 아파리타부 반드니 파이터 파신 카나라야나 샤인다 담무 나가디 수무이 담무 그날 시작하는 수무이 담무 거 수돈 대어롬 배 담작 수무이 담무로 그날 시작하는

아스저로티 반든 파이터 파싱 슈무 이따문 거 슈던 대원을 왜 담작 슈무 이따무로 그날 시작하 아가씨만 아걸 돌라 엄 럭이 너 무닥 시작하 디니 니디 벌어져 니 거부로 반다